0: 오보 다자
1: 오보 초퍼
0: 말송카
2: 뽀뽀
0: 녀송
3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디오 네이 브라티타이
3: 탄사마이 취하트유다이
4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

네, 어떠시나요? 나 고쳐서 그 어디에서 왔겠나요? 에, 엠나바. 땡큐 오 하나 시키켜주로 해요. 땡네네 문 아파파 어디 아프시겠나요? 그래야 되시나요? 냄새 어디 아프시나요?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 땡네네 문 아파파